0: 사용하다 진짜 안 됐으니 보다 안 됐을 것으로.
1: 4000 University.
0: 4017, thank you all for the uniform, Charlie. Great Porsche.